0: 지행 진유공인 소신원의 긍대논다에 고이구라 활로기다에 당구소인원 해라오 그 당구 싼인은 받이와이 하하 안되고 미안망원시오 니네 황이라 지원동 지원도로 현경기는가나 하이로이 또 내가 아래뻔하오 당구야 받이와이 다니 미안망원시오 황이 제다 강민이야 지명 당황이는 동안에 회라타리에 깨하이로이 하이로이자고 그 누나니 대화노와 매행이 니네 진래와우 저이것만 랑아들 아니던 자네 너네 모호버래 모호버래 너희도 빙 아주는 여리가 아니가 어? 흥매 대화 따져다려 사회 나가 산발로 산발로 너 산에 그 이행 이거 가지고 그 배가 왔나 다 자이는 와야 와 누구 그리 요담 말레가이 말레가이 아니 또 뭐냐면 내이고 내가이 시공 신속에 밤아지나 진거비나기 밤아바카웨 주인나니 자매우 밤아바 루니 니 배부나 행광 보내 행 사람 부 망롱아 총나 자라 세종나이 또 무부 사형년아 이런 성이라고 어나마 뭐가 홍야마 이 부사형기리리 아마강 저번 밤아치고도 부사형에 광어 주인나니 자나 내 진가나 겁이나 그는 털나노 你再说明的 给了也会给了也多 我看什么 给了也呢 会给了也多 怎么样呢 到了也 到了也 弄了你会改天往红了你 可能有情有了没得改 没得改也 有情有了不得改也 没得弄其他地方你那个没愿意 弄得太麻烦了改也 那慢我他们让进来了个道了开始做路路反正他没有可点了没有开始开始把我们找到你
1: 我大爷，我们公安的人，你那也是那个，跟了也是面皮，绿不黑的很，那么毛可能俺老俺爱绿，绿的奥利曼皮，可能贵的很了，但是短了来，蓝我才我样，不能这三斤才绿奥利曼皮，你看你们，看就是了，可能还有一些啊，就是这样挂到戴帽子，假的老看，哎他妈，哎他妈。 你屋头俺爹帮你爹反正反正没得帮，弄个茶了没干，看嘛样，见见老爷陪个老爷到屋边老太那个，这现在我这个金，金兰浪费，金木过那个陪得帮，明兰伢子也听我个过那个说的，过那个陪得帮，老爷怎么样听我家陪过那个，过个村落中，谁爸爸家屋里，我你怎么样，屋里旁边东，旁边东过要买，好不要？ 我拿古用牌呀，也买这种古用的办法，好，非爸爸们那帮人弄，帮人弄古用的，做啥呢？情况，可能爱陪他把罗拉个讲，等下听我爸，可能爱陪他把罗爸爸帮定，真好笑嘞！那古用，人从啥的手机里那打的，你那是啥？就刚刚我们看罗哥还有这多个人闹酒，看人弄也弄不赢，他那天我分分追这种。 还有这多个个老个太师，老太师干到这比这爱情容易万年会到，老个太师强在了，哎呀，还老先生不干不干嘛，老不干，有老先生生意去，像还老先生做些行动的面，谁老做些会下有来，老干给自己的，哎，老来领导差啦，过分动定成了面啦，所以说我们老来再会往可办啦。
0: 既然做着以为六百万一单，下面少了拿酒桌三杯，多个啦，钱挣啦，只有你们搞懂，他的啥啦？别的朋友就搁那里吃桌三杯，你们就蛮难的哇。还有先生去的广东路，我一边搞大滴哩，少一单少一单，参加没少一单，阿少一单，所以说我们哪里再不往可跑了？嗯，因为少一单的无奈，别人这个。
1: 你在吃边几个月，是吧？弄太的，所以三千多，只能九暗红干鱼，运气怎么水来无尽？三年多那家的啥样子不会来呀？啥样啥的，听啥啥啥的，你们马达木三年多飞过来，我弄个停下来啦不？你家业主突然安得过来，拍了还拍啦，三年多弄那工，过去我就是拍个啥的，拍了这就拿来啥的，毕竟第一个朋友。 지난 추월 앞에 나서 우리 린나